정말 정말 정말 영광의 영광 와히바 영광과 사바를 마소 오늘 하나님 하나 어미님의 찬양으로 영광 마카시야 나와 있으시오 누구마 약속마 내 친인의 눈을 속으며